0: 저희가 이제 데뷔한 지 100일도 넘었어요. 근데 100일 선물로 이거 받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 바람이고요.
1: And also, shout out to J Park Tiffin Lim. You saved my life. If you're watching this, 진짜 사랑해요. And happy birthday too. Shout out to my parents. Shout out to Hunter if you're watching this. I love you. 자, 감사합니다. 신신!
2: 来，我们再一次掌声送给研舵新锐海外团体乐少。